0: 2주 이상 넘어가는 먼 계획 따위는 세운 게 아니었다.
1: 2주 이상 넘어가는 먼 계획 따위는 세운 게 아니었다. 2주 이상 넘어가는 먼 계획 따위는

0: 그는 죽음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. 그가 생각한 것은 지나간 과거였다. 미래는 미래 스스로 저절로 해결될 일이었다. 하지만 그는 죽어가는 것에 대해 지적인 호기심이 있었다. 한 인간의 믿음과 가치의 척도에 있어 일어나는 그 변화에 대해. 점점 더 생각할수록 그에게 인간의 삶은 자아의 경험, 말하자면 자아 그 자체가 아니라 자아가 겪는 경험이라고 생각되었다. 이러한 확신은 그의 종교적인 삶과는 별개라고 생각했다. 그것은 한 인간 존재로서 그에게 다가온 새로운 인식이었다. 그리고 그는 이제 그 자신의 행동이든 다른 사람의 행동이든 간에 그가 행동을 판단하는 것이 달라졌음을 알았다. 그가 인생에서 만난 실수들, 중도에 일어난 사고들, 예를 들면 주교직을 맡은 새 교고를 찾아 처음 뉴멕시코로 가던 중 갤버스턴 항구에서 난파한 일이나 마차에서 떨어져 다친 일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 보였다.
1: Ölümden korkuyorum.
2: Expressing deep alarm at the violence against protesters in the Colombian city of Cali, the United Nations has sent a warning to Iván Duque's government and called for calm ahead of another mass protest planned for Wednesday. The European Union has also called for security forces to avoid a heavy-handed response.
3: I believe in repetition.
4: In the end,